0: 빵짱 예리쇼!
1: 야, 도서리 가도 살인 사파엔젠 스쿨 슈플라이스 빵가 온갖 가밋 스브라이
0: 빵짱 예리쇼!
1: 뭐다 무필리언 임포르테 밀로칼 끙방한 바가이 싹갈로와까
0: 빵짱 예리쇼!
1: 바라사 가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고각 바라사 베이비
0: 빵짱 예리쇼!
1: 이 mga balaklod na preska kaglabas bukas 24 oras.
2: Music Todo Max.
3: Ow! Or it could be Express.
2: Sit back, relax. More Sucker B Express.

0: 빵짱 예미 존.
1: 국내도 수리 가도 살림 서플라이즈 스쿨 서플라이즈 반가운 결과 및 서플라이
0: 빵짱 예미 존.
1: 뭐다 뭐 필요한 임포트 밀로칼 금방은 바가이 석가루워커
0: 빵짱 예미 존.
1: 바라사 다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광고 각 바라사 베이비
0: 빵짱 예미 존.
1: 이 먹어 벨라 그루나 프레스카 하길라 마스 보카스 24 호라스.
2: 초이! 초이! 초이 뽑아끌라고 미 초이!
3: 아이 날 파신차 날게 쓰라려 나 까미
2: 어디 봐나 만 이카오 망인디 안 먹어 니라 나 까마
3: 아깨노
4: This is your MOR safety tip. Call authorities before opening the door. If someone knocks claiming there's an emergency, don't open it right away. Real emergencies don't wait at your door. They'll understand if you verify first. Always protect yourself first. Make the call, stay safe, and stay aware. Smart safety starts with caution.